0: 어디에 가서? 빨리 전련.
1: 아빠 졸.
2: 락바 헬리페리. 어차피 그 구글 비라를 줬어. 저거라
0: 보내. 실례 안 했던 거 몰라.
2: 서다 나가라 비트린. 언더 도색이 봐고.
1: 오이 이사코 도마상가.
3: 안보.
0: 게.
1: 안타 볼이 라이빈이 가오드나스.
0: 아우드나.
1: 잠나.
0: 아우드나 앞에 자.
1: 삭지게 아우드나스.